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일본이 추천한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한 심의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 무라를 중심으로 가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텐무 천황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일본 국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 27건이 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져 미군은 대이란 공격을 13일 연속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24일 공격을 실시했다는 발표가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 26일 아침에 걸쳐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이란 군사 공격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고문과 각료와 협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5일 정보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미군은 현재도 대규모 전투 재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고 현재 공격 수준이 효과의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5일 이란군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중동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와 헬기 11대 그리고 무인기 등을 지상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이란 공격을 결정하면 미군은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는 25일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도시인 얀부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관련 시설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파가 시료 지배 중인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후티파의 이번 공격에 대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발표는 없어 피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 등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정세에 불똥이 튄 형태로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후티파는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수송 경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유조선에 공격도 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양측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친러시아파 수장은 25일 SNS에서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은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에 전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슬로비안스크와 동북부 수미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으로 희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방문 지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AI 관련 대기업 CEO 앞에서 연설하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 동안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 CEO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 CEO 외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도 참가해 AI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 거점이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간 총액 9,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엔 84조 엔을 넘는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 호남 지역에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야구 일본 대표팀의 새 감독에 이구치 타다히토 씨가 취임했습니다. 야구 일본 대표팀은 연패를 노렸던 지난 3월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에서 탈락해 이바타 히로카즈 전 감독의 후임 인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는 25일 현역 선수 시절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구치 씨가 새 감독에 취임한다고 발표하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메이저리그 선수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회견에 나선 이구치 감독은 2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야구계 최고의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 일본의 전통과 강점을 융합시켜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욕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 향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구치 감독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며 단기전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믿고 역할을 이해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어야만 진짜 강한 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PB에 따르면 이구치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0: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わかりま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4: 時計台の中にいます.
3: え、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4: わかりました.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5: ごめん、遅くなって。
6: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1: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1: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быть, но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웅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춘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일한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아유.
0: 감개무량.
2: 감개무량, 감사합니다.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 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0: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 오셨는데 조금 전에 하나,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거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0: 배경이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1: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시는 건데, 세상도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1: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상이기 때문에 와지마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그 와지마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는데요.
1: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2: 네. 그래서
1: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2: 불굴의 정신.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1: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1: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에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1: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전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1: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0: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는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일본이 추천한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한 심의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 무라를 중심으로 가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텐무 천황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일본 국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 27건이 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져 미군은 대이란 공격을 13일 연속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24일 공격을 실시했다는 발표가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 26일 아침에 걸쳐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0: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이란 군사 공격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고문과 각료와 협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5일 정보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미군은 현재도 대규모 전투 재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고 현재 공격 수준이 효과의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5일 이란군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중동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와 헬기 11대 그리고 무인기 등을 지상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이란 공격을 결정하면 미군은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는 25일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도시인 얀부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관련 시설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파가 시료 지배 중인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후티파의 이번 공격에 대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발표는 없어 피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 등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정세에 불똥이 튄 형태로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후티파는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수송 경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유조선에 공격도 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0: 러시아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양측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친러시아파 수장은 25일 SNS에서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은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에 전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슬로비안스크와 동북부 수미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으로 희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방문 지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AI 관련 대기업 CEO 앞에서 연설하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 동안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 CEO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 CEO 외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도 참가해 AI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 거점이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간 총액 9,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엔 84조 엔을 넘는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 호남 지역에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야구 일본 대표팀의 새 감독에 이구치 타다히토 씨가 취임했습니다. 야구 일본 대표팀은 연패를 노렸던 지난 3월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에서 탈락해 이바타 히로카즈 전 감독의 후임 인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는 25일 현역 선수 시절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구치 씨가 새 감독에 취임한다고 발표하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메이저리그 선수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회견에 나선 이구치 감독은 2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야구계 최고의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 일본의 전통과 강점을 융합시켜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욕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 향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구치 감독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며 단기전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믿고 역할을 이해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어야만 진짜 강한 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PB에 따르면 이구치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 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わかりました。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1: ごめん、遅くなって。
2: 오늘의중요표현은시계탑안에있어요
0: 도깨다이노나카니이마스
2: 이걸배우면자기가있는장소를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3: 도깨다이
2: 는시계탑
3: 나카
2: 는안
3: 도깨다이노나카
2: 는시계탑안이라는뜻입니다그뒤에
3: 니
2: 는장소를나타내는조사하고요
3: 이마스
2: 는동사있다
3: 이르
2: 의마스형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존재나소재를말할때는동사
3: 이마스
2: 를사용합니다
4: 전에아리마스를배웠는데요이마스하고어떻게다른가요
3: 이마스
2: 는사람이나생물의존재에대해사용하는표현이고요사물의존재에대해서말할때는
3: 아리마스
2: 를사용하죠
4: 그렇군요
2: 자기가있는장소를말할때는장소를나타내는말뒤에조사니를붙이고그다음에
3: 이마스
2: 라고하면됩니다또있는곳을정확히전하려면표적이되는건물을사용해서위치관계를나타내면되는데요중요표현인시계탑안에있어요
3: 도깨다이노나카니이마스
2: 처럼표적노위치니이마스라는순서로말하면됩니다
4: 표적이시계탑도깨다이이고위치가안나카이군요
2: 네그렇죠
4: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3: 도깨다이노나카니이마스도깨다이노나카니이마스
4: 잘따라하셨어요
2: 그럼만나기로한상대방에게전화로자기가있는장소를말하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5: 이마도코니이마스카가이사츠노마에니이마스
2: 내용을확인할까요
5: 이마도코니이마스카
4: 지금어디에있어요
3: 이마
2: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3: 도코니이마스카
2: 라고하는데요
5: 가이사츠노마에니이마스
4: 개찰구앞에있어요
3: 가이사츠
2: 는개찰구
3: 마에
2: 는앞이라는뜻입니다
3: 가이사츠노마에니
2: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4: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3: 이마도코니이마스카가이사츠노마에니이마스가이사츠노마에니이마스
2: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3: 콘비니콘비니
2: 라고합니다안은
3: 나카
2: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6: 콘비니노나카니이마스콘비니노나카니이마스
2: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3: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2: 옆은
3: 横横
2: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7: 인포메이션의横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横에있습니다
2: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0: わかりました
3: わかりました
2: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와카리마시타.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모시모시, 탐상. 이마 도코니 이르노?
0: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8: 에, 나카? 자, 보쿠모 스그 소치니 이크네.
0: 와카리마시타. 아, 카이토, 고치 고치.
1: ごめん、遅くなって。
9: 하루상의 지혜袋.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2: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4: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2: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4: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2: 네.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이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0: 그때도 뵙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0: 감개무량
2: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네.
1: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할 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 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렇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0: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1: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되찾게 해주시는데, 세상 또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1: 와지마 상은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 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참. 그래서 와지마 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 상이기 때문에 와지마 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그 마지막 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는데요.
1: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에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2: 네.
1: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

0: 내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1: 불굴의 정신.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0: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2: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0: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0: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전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0: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0: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좋은 후에는 다른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의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의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유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이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네. 그때도 뵙고 10년 만에
1: 뵙나요.
0: 감개무량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한한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한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1: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대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1: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2: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약을 활동을 해보셨는데 조금 전에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0: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1: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나도 그러면 온전치 않을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저만의 콘서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다른 분들은 뭐 그걸 어떻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고 실감이 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생각이다. 사실 이 배재철님의 오늘날 활동이 가능하게 하신 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계십니다.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되찾게 해주신 건데, 세상도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1: 와지마 사는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참. 그래서 와지마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 상이기 때문에 이 와지마 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그 와지마 씨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잖아요.
1: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2: 네.
1: 그래서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2: 불굴의 정신.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1: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노래는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1: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에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2: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1: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렇게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1: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는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새로운 세계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일본이 추천한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에 대한 심의 결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 무라를 중심으로 가시하라시와 사쿠라이시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텐무 천황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일본 국내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 27건이 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져 미군은 대이란 공격을 13일 연속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24일 공격을 실시했다는 발표가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 26일 아침에 걸쳐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이란 군사 공격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고문과 강요와 협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5일 정보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미군은 현재도 대규모 전투 재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고 현재 공격 수준이 효과의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5일 이란군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중동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와 헬기 11대 그리고 무인기 등을 지상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이란 공격을 결정하면 미군은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는 25일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도시인 얀부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관련 시설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파가 시료 지배 중인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후티파의 이번 공격에 대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발표는 없어 피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 등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정세에 불똥이 튄 형태로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후티파는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수송 경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유조선에 공격도 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양측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친러시아파 수장은 25일 SNS에서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은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에 전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슬로비안스크와 동북부 수미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으로 희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방문 지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 AI 관련 대기업 CEO 앞에서 연설하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 동안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 CEO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 CEO 외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도 참가해 AI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 거점이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간 총액 9,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엔 84조 엔을 넘는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 호남 지역에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야구 일본 대표팀의 새 감독에 이구치 타다히토 씨가 취임했습니다. 야구 일본 대표팀은 연패를 노렸던 지난 3월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에서 탈락해 이바타 히로카즈 전 감독의 후임 인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는 25일 현역 선수 시절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구치 씨가 새 감독에 취임한다고 발표하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메이저리그 선수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회견에 나선 이구치 감독은 2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야구계 최고의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 일본의 전통과 강점을 융합시켜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혹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 향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구치 감독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며 단기전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믿고 역할을 이해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어야만 진짜 강한 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PB에 따르면 이구치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 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 나카니 이마스.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
8: 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콤비니의나카에있습니다.
0: 이번에는여러분이인포메이션센터옆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인포메이션센터는영어의인포메이션센터를줄여서
5: 인포메이션인포메이션
0: 옆은
5: 요코
0: 라고합니다.자,말해보세요.
9: 인포메이션의요코에있습니다.인포메이션의요코에있습니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전화로가이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10: わかりました.
5: わかりました.
0: 는알았어요라는표현으로상대방이말한것이나이야기의내용을확실히이해했다는것을전하는표현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わかりま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タムさん。今どこにいるの?
10: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中?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10: わかりました。
3: あ、カイト、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11: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편의점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홍복씨는평소에편의점을이용하세요?
1: 그럼요.뭐거의매일가는편이에요.
0: 네,편의점은대개24시간영업을하고연중무휴인점포가많죠.도시락,주먹밥,샌드위치같은가벼운식사나사탕,껌,초콜릿같은과자,차나주스같은음료는물론이고잡지나문방구,일용품도갖춰놓고있죠.샴푸,세제,휴대전화충전기,소옷같은것도팔고요.
1: 오뎅,그리고치킨도팔아요.
0: 네.또 ATM 에서돈을찾을수도있고인터넷으로예약한티켓을받을수도있습니다.여러분도편의점을잘이용해보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한국인 성악가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초대손님으로 모시는 분은 성악가이신 배재철님이십니다. 이충경 아나운서는 뭐 성악,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배재철님 잘 아시죠?
1: 물론이죠. 네,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공연이 오늘 열리는 도쿄의 요요기 우에하라에 있는 홀에 와 있습니다.
1: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충경입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철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초대 손님, 배재철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2: 네,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배재철님을 좀 저희와 인연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10년쯤 전에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한 의원연맹에서 이제 배재철님의 사실은 일대기는 아니지만 그 활약상, 일본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한 활약상을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의원연맹에서 이것이야말로 이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본 국회의 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서
2: 네.
0: 그때도 됐고 이렇게 10년 만에
2: 10년 만에 뵙네요. 아유
0: 감개무량
2: 감사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희가 10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하나카페 배재철님을 모시고 했던 편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배재철님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선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시고 그 후에 독일 극장에서 활약을 하셨던 2005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 끝에 목소리를 할 때 잃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 일본에서 성대기능 수술을 받으시고 성악가로서의 활동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이기 때문에 수술로부터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2: 네. 지금 제가 수술하고 나서 딱 20년이 된 해고요. 물론 우리나라 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정도 변한 거죠. 그런 세월 동안에 물론 제가 제 목소리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제가 노래할 수 있으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대가 주어지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현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수술 전과 후의 어떤 활동에 큰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 물론 제가 목소리를 예전의 목소리로 노래를 할 때는 오페라 또는 콘서트 또 그런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예전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 제가 할 수 있는 곡들을 가지고 지금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의 목소리보다 지금의 목소리 또는 지금의 저의 음악적인 표현이 예전보다 더 풍부하고 좋다라는 평들을 해주시면 제가 늘 그것 때문에 더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지금 제 공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그전에도 유럽이나 엄청난 활약을 하셨지만 지금은 뭔가 더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2: 저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저는 이제 목소리라는 것, 즉 소리를 내는 것, 어떤 좋은 소리를 내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리를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1: 네, 조금 전에 저 팬미팅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희도 잠시 노래를 들었는데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이제 팬미팅에 저희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0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오셨는데 조금 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재철님의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힘을 얻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들이 또 어느 성악가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거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는 어떤 것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2: 뭐 먼저 그렇게 받아들여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사실 목소리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도구가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약이 많음에도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

0: 일본인 프로듀서이신 와지마 토다로님이신데요. 이분도 좀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 성악가니까 어떻게든 성대 이 목소리가 나오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 내에서 의료계 권위를 다 동원해서 의학계 수술을 다 동원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괜찮게 해주신 분인데, 세상 또 이렇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와지마 도다로님, 배재철님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요?
1: 와지마 사는 저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고 둘도 없는 동역자고 둘도 없는 가족이죠. 왜냐하면 와지마상이 아니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또 그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일본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도 같은 그런 운명 공동체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와지마상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다시 목소리를 찾아서 또 그 목소리를 또 일본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저의 음악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나눠야 한다라는 어떤 그 정확한 모토를 갖고 계신 분이 와지마상이기 때문에 와지마상은 음악회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네, 조금 전에 그 와지마상께서 정말 배재철님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수술하셨는데요.
1: 제가 이제 물론 오른쪽 성대는 마비인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성대의 결절이 와서 그 결절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악가들이 자꾸 성대에 칼을 대는 것, 즉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믿음대로 제가 그 수술 후에 또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 수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또 저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교수님께 또 부탁드려서 제가 수술 받고 아까 들어보셨지만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
2: 네. 그래서
1: 사실은 수술 후에 한 6개월은 또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것을 2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웬만해서는 저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2: 불굴의 장치.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통 사람도 수술한다 이러면 했는데 또 하냐 엄청나게 때로는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성악가로서 보통 사실은 심리적 아니면 실제 뭐 육체에 있어서도 많은 데미지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안과 또 위로를 주시는데 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전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런 근간이나 원동력 거기에 신앙이 큰 힘을 차지하고 있어요.
1: 네, 저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힘이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저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서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선택하고 또 그런

0: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겪게 되면 왜 내가 노래를 택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도 제가 음악을 선택한 것, 노래를 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서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는 저의 곧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또 지키고 찾아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직도. 그래서 지금에서야 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건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보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0: 아유, 물론 저도 있죠. 살면서 당연히 흔들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세상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니까 저희가 또 깨닫고 또 그대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스스로부터 20년이 됐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실까요?
0: 뭐 늘 도전이죠. 저는 늘 도전인데 지금 사실은 제 나이 정도의 성악가들이면 이제 노래를 그만 할 수밖에 없는 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그래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이 뭐 사람들이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노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도 힘을 얻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저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다는 건 저는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목표로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분들 가운데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분 아니면 또 일본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죠.
0: 또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는 많은 일본 팬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잘 모르시는 또 일본 분도 계실 거고 한국 분도 계실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제 콘서트에 꼭 와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일본 분들의 반응, 그 다음에 또 한국 분이라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쁨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팬미팅도 하시고 또 조금 후에는 공연도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中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니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no 위치 니 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도케다이노나카니이마스. 도케다이노나카니이마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결정됐습니다.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는 아스카무라를 중심으로 가시하라 시와 사쿠라이 시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친 아스카 시대 유적군입니다. 텐무 천황 등의 궁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아스카 궁터와 극채색 벽화가 발견된 다카마츠즈카 고분 등 19개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로서의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될 때까지의 변천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이번 등재 결정으로 일본 국내 세계의 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합해 27건이 됩니다.
1: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져 미군은 대이란 공격을 13일 연속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24일 공격을 실시했다는 발표가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 26일 아침에 걸쳐서도 직접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이란 군사 공격을 강화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고문과 각료와 협의했습니다. 또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25일 정보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미군은 현재도 대규모 전투 재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도록 명령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사가 있고 현재 공격 수준이 효과의 한계에 달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5일 이란군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중동의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투기와 헬기 11대 그리고 무인기 등을 지상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이란 공격을 결정하면 미군은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는 25일 인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도시인 얀부와 지잔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관련 시설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파가 시료 지배 중인 예멘 서부의 호데이다 등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후티파의 이번 공격에 대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발표는 없어 피해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 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파 등과의 사이에서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란 정세에 불똥이 튄 형태로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후티파는 20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수송 경로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유조선에 공격도 가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추가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러시아 당국자는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동부 도네츠크주 등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양측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친러시아파 수장은 25일 SNS에서 휴양시설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적은 표적을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SNS에 전날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시 슬로비안스크와 동북부 수미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으로 희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방문지인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AI 관련 대기업 CEO 앞에서 연설하고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0: 이 5년 동안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엔비디아와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 CEO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어 미국 기업 CEO 외에 이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총수도 참가해 AI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생산 거점이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반도체 생산과 공급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이 5년간 총액 9,5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55조 엔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엔 84조 엔을 넘는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한국 호남 지역에 정비한다고 발표하는 등 AI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야구 일본 대표팀의 새 감독에 이구치 타다히토 씨가 취임했습니다. 야구 일본 대표팀은 연패를 노렸던 지난 3월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8강에서 탈락해 이바타 히로카즈 전 감독의 후임 인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 야구기구 NPB는 25일 현역 선수 시절 일본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이구치 씨가 새 감독에 취임한다고 발표하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메이저리그 선수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회견에 나선 이구치 감독은 2년 뒤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해 야구계 최고의 선수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 일본의 전통과 강점을 융합시켜 세계 정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욕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야구 출전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 향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구치 감독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며 단기전은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으며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믿고 역할을 이해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집단이어야만 진짜 강한 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PB에 따르면 이구치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지휘봉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나라 현내 아스카 시대 유적군 아스카 후지와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지금 どこに 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わ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ごめん、 遅くなって。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もしもし, 탐상.
0: 여보세요, 탐 씨.
4: 今どこにいるの?
0: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 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소쿠나떼.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今どこにいるの?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2: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4: 고멘, 오소쿠나떼.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時計台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時計台는
0: 시계탑,
5: 나카는
0: 안.
5: 時計台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는
0: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5: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1: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5: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 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1: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時計台の中にいま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どこにいますか?
7: 改札の前にいます。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今どこにいますか?
1: 지금어디에있어요?
5: 이마
0: 는지금이라는뜻입니다.있는곳을물을때는
5: どこにいますか?
0: 라고하는데요.
7: 改札の前にいます.
1: 개찰구앞에있어요.
5: 改札
0: 는개찰구.
5: 前
0: 는앞이라는뜻입니다.
5: 改札の前に
0: 라고하면개찰구앞에라는뜻이되죠.
1: 그럼질문을한뒤에대답을할테니까따라서말해보세요.
5: 今どこにいますか?改札の前にいます。改札の前にいます。
0: 이밖에도자기가있는곳을말해볼까요?편의점안에있다고가정해보세요.편의점은
5: 콤비니콤비니
0: 라고합니다.안은
5: 나카
0: 나카이죠.자말해보세요.